0: 당.
1: 야, 강아지 고래요.
0: FM.
2: Jay, kia ora whānau. You're listening to 99.5, 97.5, Tautoko FM.

사이라고 하지 대아로하 대아로하 특별히 이 대중다와 이 대화인으로 대아로하 이 바이러는 예타트 안노 자 아크 대화인의 another day YG Mali Muli Nei, Tewaita Survival, Tewaita Gunja Hustling, Hippos, Tiva Nekeda.

0: 에호키
1: 에호키
0: 기도
1: 기도
0: 말가
1: 말야
0: 캬
1: 캬
0: 브랴
1: 브랴
0: 괴
1: 괴
0: 에나
1: 에나
0: 하우
1: 하이
0: 오
1: 오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